아하 마마 왔으라니 우이 왔으라니 아야 나사 하자 이 남이 어들어 아야 나사 하자 우이 왔으라니 아유미라 메세 우이 왔으라니 제세리 야마프 우이 왔으라니 바니야 왜 냐니 바타타비카 바페리 와후 이엔 워보우 이 누워 세세우니 베리에니 Hey, where you're sitting?

수 뛰는 애모노 겉돌다니다 겉돌 마 패트맨이나 파묵하세 원내 아끼네 보이네 자원기 강원와 자원기 강원와 아타보미 락션 우파다사로지 아예이 아주네 베프레네 원니 파트린 에뉴웨이 카멘토 나서바투아트라고

0: 하네.
1: 사람을 쏘지 마와 아니 사람을 쏘지 마와 와리 아니 마와 그들사여 두에니 가스로 와지 아 와리 아니 아까 사람을 아니 녀오데 저시 판샤노 두만 아야바 사로 비태치레 내 이름은 세 디 지수스 여 바 이수미 니야맨 이나바도 에 데디 내 프리호 자 뉴미라이 와 브라스와 체비 르바 와 브라바부와 미와 삼 카크라 미 마우세 니야 와 살이 야 프리모 바노 니 디 지수스 니야 어찌나 프리모 바노 소 아 에이 예수 크리스토도 니 디 에니 지수스 자 브라스와 체리 바나 후베 비 파 니야 메 카프 니 세 메 카프 예수 크리스토 아 마우세 Yes, my name is Hain, and we are coming. That's how many power put up on one. So many men in our every channel. Nani are saying in our every year. Power to Yahweh, Yakobo, Niawatia, Wat Satra.